0: 휴바라 그여라 하시나라 그여라다 크라카카라 히노 바라카라 고도와다 휴바나 그여라 테라다 하시탄다 쿠쿠라 참조 참조 참조 참조 휴바나 그여라 타 여라 타 여라 타타타 따라다 따라라라라 휴바라 그여라 타타 하시나라 그여라 타 하시탄다 쿠타타타타 휴바나 그여라 하시탄다 그여라 타 기원아 그래 다나다 다차담면타
1: You start. Shouldn't I go back? Should I keep?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?
2: No, not this one. Not this
1: before. Should we go back? the instrument version?
3: No,
1: go to the end.
3: Go to the end. Get away. Like, make for a sense.
2: Oh, don't stop. Don't stop.
1: One more time. Acapella. Let's do acapella. I want to do
2: that.
1: Let's have this song at least two minutes. Once we pass 2 minutes, that's good. We don't have more than 1 hour. Let's do it. We should have played.
3: Crab.
1: Crab is so stupid. okay, let's record. No, acapella.
2: I feel like... Acapella one more time.